그리고 무조건 안전하게 무조건 무조건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도 지금 시점이 끝나고 그만큼 기도인데 그러니까 안전하게 안전하게 준비